모두 시작하고 난 리바도 부산드립니다. 세계 특별한 티니스와 이제 어느 방에 기대 부산을 다른 뭐 기부식이라는 게 아마 우선은 그냥 여러분 밖에 우세에서 무한마저 미뤄서 만듭니다.